0: 빵짱 일이죠.
1: 대도시 가구, 살인 사파이즈, 스쿨 슈플라이즈, 반가운 경감및 수분아이
0: 빵짱 일이죠.
1: 무덤, 필리언, 임포르트, 류판, 금방은 바가이, 석가루와까
0: 빵짱 일이죠.
1: 바라서 가는 빵 맞죠? 빵 섹시 바라서 광고 같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일이죠.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가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초이 babakalman be spaceship, Choy.
3: Ano dahi? Anong mong spaceship man?
2: Irigalo ko sa bigo ko. Kaya hambalya gapon sa akon, gusto niya na kuno sang space.
4: Dance Classics. MOR Classics.

0: 빵짱 예리쇼!
1: 옷을 가고 살림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펀카운트 가밋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쇼!
1: 무덤 필리언 임포텐 루팔 끙방한 바가이
0: 사칼로와카 빵짱 예리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쇼!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 호라스
2: Choy, iulit ko ni Nanay Choy. Aging bakal ko nga kapal shirt si Imo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abai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ilo sa iban.